빵빵 에하이네아파이 안하기를 까라납클랑 에하기를 까라납클랑 낀띤로기상 하이네아파이 안 에장레멧멧장 에삼프리탈리랑 시임아룬장 찔로둘로낭 에하이네아파이안 세랄라티강양 리메빠심클랑 하이네 아파이 안 낭로 낭빵빵 시시임 아룬장 아룬 알릴 안 시하이네 비아양 하이네 아룬장

기상 에보론 기파방 서비잉뽕장 선세쟁꿈방 에보론 기파방 쫌리랭레랑 디보 데이네 반 프란무이 엔지땅 에프란무이 엔지땅 쨍상 선세낭 북룽 쨍사이랑랑 내담주이 보네 프란